0: 손세웅도 타마시 위즈가 이 말이죠 심해서 투만이요
1: 이거요?
2: 볼일은 컴에서 암냅 시라가 맞춰야
3: 돼 오르샤바츠 오트샤바츠 다 빨아스케우스
0: 오크로 살아야 사기시네 첨삭고 다스로 봅시다
3: 사가모 세프세
4: 내일 아스벨치드 아스벨 마틀레비 제일 먹어드릴 시스템아 고마라리 벤전에 밤 모이거니
5: 사게 짜리 보셔리 나이스네 사시
3: 이노마니 최나 부르세
0: 아미노다 쥐네시
6: Сезони спонсория ЭКОВУДИ, ბუნებრივი, ეკოლოგიურად სუფთახი სარემონტო და სამშენებლო მასალების ნომერ პირველი იმპორტიორი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ში. ტელეფონი 2474-4422, ვებგვერდი ecovud.gr.
7: გაუზიარე მეგობრებს.
8: radio.chuenaburi.gr